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7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던 상선 세척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이란이 보인 공격적 행위는 부당하고 위험한 것으로 명확한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 이란 국영 영어방송 프레스TV는 남부도시 시리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게슘섬과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8일 SNS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양해각서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선 미국의 이란산 원유 판매 등의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합의 위반을 경고하는 동시에 국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정상회의가 7일 튀르키예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의 앞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등을 놓고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며 불만을 드러내 유럽 등 회원국과 일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초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돼 첫날은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단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나토에는 매우 실망했다고 말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지원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해결을 바라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라는 것은 조만간이라며 종래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회의에 초대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관련 이벤트에서 연설을 통해 방공 미사일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최우선 사항이다라고 말해 러시아에 의한 격렬한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원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일 밤에 열린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국 회의에는 나토의 리터 사무총장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강요, 일본의 모테기 외상과 고이즈미 방위상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첫머리에서 리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와 관계를 강화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수상이 대리로 참석한 모테기 외상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북조선의 군사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나토와의 협력을 더 쌓아올려서 전략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이즈미 방위상도 이제 한 나라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으므로 나토와의 연대 필요성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방위산업과 사이버 등의 분야에서 나토와 4개국의 연대 강화를 확인했습니다.
1: 일미안 3개국의 외상이 튀르키예에서 회담하고 중국의 전략 핵 추진 잠수함이 모의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3개국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습니다.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모테기 외상은 일본 시간으로 8일 새벽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약 30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는 군사활동을 활발화하고 있는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중국의 전략 핵 추진 잠수함이 모의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일미안을 둘러싼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3개국이 결속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연계를 계속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북조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연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후 모태기 외상은 기자단에게 중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지역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인도태평양 정세와 관련해 동맹국,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루비오 장관과 개별적으로 회담했는데 중동 정세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비용 징수가 없는 형태로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하자 루비오 장관도 같은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중국 공산당계 매체인 환구시보는 7일자 지면에서 중국의 전략 핵 추진 잠수함이 모의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의 핵전력을 합친 3.2일체의 핵전력 강화라는 제목으로 일면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설에서는 이번 발사를 재작년에 중국이 모의탄두를 탑재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의 공해상에 발사한 뒤를 잇는 것으로

0: 것으로 뒤치짓고 전략 핵전력의 전체적인 억지력이 대폭 향상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과 관련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정세, 미국과 일본 등의 동향을 언급하고 중국이 전략적 억지력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역외 세력과 추종자들이 군사적 압력과 선제 공격으로 중국의 타협을 압박하려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중국이 자신의 핵심적 이익을 지킬 결의와 능력이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 세계로 보냈다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테니스 4대 대회 중 하나인 윈블던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준준 결승전에서 오사카 나오미 선수가 세계 랭킹 9위인 체코의 무호바 선수에게 세트 카운트 0-2의 스트레이트로 패해 준결승 진출은 좌절됐습니다.
0: 후지TV가 제작한 TV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남자 배우가 여배우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했다는 주간지 보도에 대해 후지TV는 7일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를 공표하고 두 명의 배우에게 큰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준 사태가 됐다고 사죄했습니다.
1: 이시카와 현 와지마시에 있는 노토 공항의 애칭이 7일부터 노토 사토야마 포켓몬 위즈유 공항으로 변경됐습니다. 공항 내부가 포켓몬스터 캐릭터로 꾸며져 노토 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노토 지방에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0: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7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SNS에서 밝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던 상선 세척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이란이 보인 공격적인 행위는 부당하고 위험한 것으로 명확한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드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죄송합니다.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3: 手袋は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 いいですね。 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
0: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手袋はこちらです.
0: 장갑은 이쪽이에요.
1: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2: これ、あったかそう.
0: 이거 따뜻하겠다.
1: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2: いいですね.
0: 좋네요.
2: これ、いくらですか?
0: 이거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円です.
0: 1900엔이에요.
1: 탐이 묻습니다.
2: 카드は使えますか?
0: 카드는 쓸 수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はい、使えます.
0: 네, 쓸 수 있어요.
1: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대부끄러가 호시인데스가.
0: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2: 대부끄러는
0: 장갑.
2: 호시인데스가.
0: 는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2: 가를
0: 붙인 뒤에
2: 호시인데스가
0: 라고 하면 됩니다.
2: 호시인데스가
0: 는 이 형용사인
2: 호시
0: 원하다의 뒤에
2: 데스가
0: 가 붙은 것입니다.
2: 데스가
0: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3: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가 된 거죠.
0: 네.
3: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2: 欲しいんですが 대부끄러가 欲しいんですが
3: 잘 따라하셨어요?
0: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4: すみません. 北海道のお 土産が 欲しいんですが.
5: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 かがで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すみません. 北海道のお 土産が 欲しいんですが.
3: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0: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2: 오미야게는
0: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5: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3: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2: そうですね.
0: 는 잠시 생각할 때 사용합니다.
2: このお菓子는
0: 이 과자.
2: いかがですか?
0: 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3: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すみません.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3: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기념품 가게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보자기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점원에게 보자기를 사고 싶다고 말해 볼까요? 보자기는
2: 후로시키,
0: 후로시키입니다.
3: 네, 그럼 따라해 보세요.
6: すみません. 風呂敷が 欲しいんですが. すみません. 風呂敷が 欲しいんですが.
0: 이번에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산을 사고 싶다는 것을 점원에게 말해 보실까요? 우산은
2: 카사. 카사.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5: すみません. 傘が 欲しいんですが. すみません. 傘が 欲しいんですが.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가게에서 돈을 지불할 때 점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1: 카드와 使えますか?
2: 카드와 使えますか?
0: 는 카드는 쓸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2: 카드는
0: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2: 크레딧 카드를
0: 가리키는데요. 사용하고 싶은 카드를 보이면

0: 春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신용카드에대해소개해드리죠
2: 이용복씨일본에서신용카드사용하시죠
1: 아그럼요많이매일같이사용하죠그런데현금밖에쓸수없는곳도있어서좀놀라기도해요
2: 일본에서도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해서현금을내지않고결제할수있는곳이늘어나고는있는데요지방이나작은가게에서는현금만받는경우도있어요
1: 네외국인여행자에게는꽤불편하죠
2: 그래서최근에는신용카드로결제할수있는곳이늘어나고있고요또신용카드로현금을인출할수있는 ATM 이전국에보급돼있는데요 ATM 은우체국이나편의점안에도있고요외국에서발행한신용카드를쓸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1: 네그렇지만일본을여행할때는어느정도현금을준비하거나어떤신용카드를쓸수있는지미리알아두면안심할수있겠죠
2: 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